0: 코리니아 703 디센더로 메인텐
1: 6000. 코리니아 703 세계한 7000.
0: 코리니아 703 디센더로 메인텐 6000.
1: 디센 메인텐 6000, 코리니아 703.
0: 티웨이 243 디센더로 메인텐 9000.
2: 디센더 메인텐 9000, 티웨이 243.

0: 도쿄 어프로치 제주 1053 디센디치 클라레베 150 바이크리 인포메이션 호텔
1: 제주 1153 도쿄 어프로치 1웨이 34 라이크 클리어 비아스 1 탱고 어라이벌
0: 저는 34 라이크 쌍프 탱고 어라이벌 제주 1053
1: CJ 1153 Victoria Direct Vixen Maintain Flight 150.
0: 자, 네, Vixen Vixen Flight 150 제주 1053.

0: CJ 11103, right heading 1990.
1: Right heading 1900, 제주에 1103.
0: CJ 11153, descend
1: maintain 1000. Descend maintain 1000, 제주 1053.

0: 국경 포시 코리아 21 3와 지체진 패드 150 바이 구립.
1: 코리아 21 3번 토키 포시 인포메이션 탄고 United 2790 클리어 BS 2번 2 골프 라이버 보람베 16레.
0: 저희 포시션 탱고 2990 스톰프 골프 러네이 16 레프트 코리아 21 3번.
1: 코리아 21 3번 멘텐 패드 볼 150.
0: 150, coordinates 131.
1: Cambodia 590, decrease direct to Vina.
0: Direct to Vina, Cambodia 592.
1: Stable 5056, descent of maintain 1033, maintain speed 270 or greater.
0: Descent to 1033, speed to maintain 270 or greater, Cebu 5056.
1: Orange liner 624, release DLQ 270.
0: 2270 오렌지 하나 64. Tokyo approach on channel 404, leaving battle 248, descend 2429, mama, information, tango.
1: Orange liner 404, Tokyo approach, cleared via Lutas, go for arrival, exit at Yankee runway 16, left approach, visa maintain, federal 150.
0: 10515, clear via Lutas, go for arrival, exit at Yankee runway 16, left approach, visa maintain,
1: Linear 211, descent of maintain 6000, contact Tokyo radar, 120-2.
2: Maintain 6000, 120-2, Linear 211.
1: Korea 2131, fly heading 200 vector to final approach call, descent of maintain 7000.
0: Heading 200, descent 7000, Korea Air 2131.
1: Greater base 322, descent to reach 100,000 by Copan.
3: Descent to 107 by Copan, grab by 322.

0: 상하원들은 6카운트를 뺏은 해닝 맥사드 파이널하고 또 이상나로 메인트인 7,000.
1: 기사 메인트인 7,000, 아상하원들은.
2: 라저 컴펌 프레전 헤딩 앤 디스는 메인트인 7,000, 아상하원들은 6,000.
0: 아상하원들은 6,000.
2: 라저 프레전 헤딩 디센딩 투 7,000, 아상하원들은
3: Tokyo Bridge Tower to Angel 4, leaving level 264, descend 240 by Mama, we have whiskey.
0: Tower 04, Tokyo Bridge, good evening, runway 16 left, request like route ascend, route 35, arrival, maintain, flight bridge.

0: J3H36 플라이헤링 170 벡터 투 테미스 디스타메인텐 9433
1: 헤링 170 디스타메인텐 9433 제스프링 H36
0: 오렌지 레이너 224 컨택터 타바 파마 8-35
2: 파마 8-35 오렌지 레이너 224
0: Orange Liner 118 Turn Right Heading 190
3: Light 190 Orange Liner 118
0: Concord Shuttle 652 Disarmament 10 5000
4: Disarmament 10 5000 Concord Shuttle 652
0: Airpeach 313 Disarmament 10 13000 Cancel Venus All Resection
5: JP313, descend 13000, cancel Venus order restrictions.

0: 렌즈 라이너 118 리전 나비션 디렉터 테미스 메인타임 5000 안티르 테미스 클리어 파리스 즈르 라메 34 라이트 어프로치
1: 리전 나비션 디렉터 테미스 메인타임 5000 안티르 테미스 클리어 파리스 즈르 라메 34 라이트 어프로치 렌즈 라이너 118
0: 온콜 셔터 652 컨택트 나이터 타워 118 데시마르 35
2: 나이터 타워 118 데시마르 35 컨택트 나이터 652 good day
0: 네